0: 아래 쪽난 여수도 보러 가야 돼. 뭐라고
1: 생각해? 야, 너야! 야, 너 왜 이렇게 냐뽀?
0: 디스라클 라민 야말.
1: 소파 고우야, 아구 라 끝나!
0: 저 블럭 하면 아빠네, 너!
1: 야, 올라 이끼를 뭐 이끼야?
0: 오라, 뭐 그래. 땅안구 양 땅안 물어.
1: 니 걔는 다 들어.
0: 땅안 생기 양.
1: 오빠 이끼 양?
0: 이끼 간 디노 랑타올무. 에미 버치야 양. 나비 아이트 가반 줄게 양.
1: 오빠 또 양 구해 미켓 구이.
0: 아구 바이 거 구해 클릴링 두니야.
1: 아구 바이 양 나야 다 타오 양.
0: 무거 아이 뒤에 저는 와라 크리아 바르기야 수기 들어서 와라 크리아
1: 아민
0: 아민 저 클릴링이야 해피 미지.